와 지금 수나스베텐 남유버근지 샤야그도와야 원시가가 베트메고안지 샤야 부토초에 니샤바얏 주스과스도와야 가지 익스퍼런전 스페이스 거야 그땐 나이야 니소친다 톰드론 나이야 니시도고도스치디스다스나임 스나데츠 니코보스 만지 샤야지가 베토노와야 미노지자야 원지자야 에비코치다보가야 주마카나 위다도 안데니간샤야 우데다 I'm going to go to the next one. Meu que te digo que eu gosto de ver isso.

0: 덕은우요, 이유도 봐주문.
1: 지금 서그누구요 이웃도 봐주면은 지수와 해니스턴 도 봐주면 와야 대체 롱포인트 퍼스트 네이션 그리고 대체 테미스키맨가 얼득 저그누구야